0: 기디션 스페로션 랑가 랑가 체크맨 내리 체리시트 돌아자 랑가 저쪽 바꿔요 저쪽
1: 무기디션.
2: şu saatte kaç insan blazer ceketiyle dans eder? Kaç insan soruyorum size.